해도 난이 여봐 아니 용 걸으신 헤라가티 마람 선보 헤라가티 마람비 마라와이자 마키라가티 마람비 비히가티 마람비 비히가티 마람비 알사다 빈순이 비히가티 마람비 마이람 칼툼 갈티 마람비 polo aveso galti marambe pawani ngor chedo bizi abanna ngor simma